하나 있으니 어떤 그런 것을 간단히 보고 그런 것을 그런 것을 제안이 대단히 오랜기로를 맡아주는 것입니다. 이달의 모습을 봐서 제가 좀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래 뒤에 놓을 수 없는 이

0: 성이 타는 것도 터가르고 엉설이 사람들의 것은 나쁘단 성분의 향수는 이스라엘과 지지대도 우리가 서울이고 엉설이 사람들의 것은 원하니 엉설이 사람들의 것이 너희 너희 친구가
1: Sunday.

0: Long-term 어떻게 보면 저의 가는 남수, 연구인자와 가는 남수는 우리 연구인자는 것도 좀 뛰어온다, 뛰어온다. 요즘 것이 뛰어 바라보고 땅에 놓다든지, 뛰어 나눠놓고 땅에, 땅에 뻗어놓고 그런 게 땅을 꺼내야 하고 있다. 미술을 무심으로 보내야 하고, 다 주실 사람으로. 또 너무 유명하다고 했기 미술, 미술과선 계속해야 하고, 너무 유명하다고 아실 것을 되기, 무슨 애가 시선을 보자. 이 부분이요. 바로, 미국에서 야기체가 되자, 미국이 쇼핑인 분위기 기억하든지, 백화점은 좀 물론이 아무리 빠르면 백화점도 좀 백화점 쇼핑이 많이 기운도 또 계실 것 같아서 배워가 있죠. 그런데 백화점 또 이해하시는 게 기운의 우도 기운의 원해가 된 자신이 있다고 보면 저 떡뚱뚱 떡뚱부터 교훈이라 조금 떡뚱까지 가는 것 같아서 우리 저희 마을 가서 지금 기사 서 있었다 하듯이 아랫발까지 지금 알았으니 이 세상에는 가서 지금 기사 서 있었더니 여러 사람 그러고 그냥 마을이 문을 사가 사주고 배라고 하는 말씀
1: Gracias.

사람들이 있어가 타고 로지카리 빵을 놓았다면 그걸로 배가에 많이 쓰는 비스킷을 우산도 사는데 갖다 놓은 딘딘의 프로덱션 우산도 약하고 깜짝이 받아야 자는 문제인데 이쿠스미라 아직까지 잔다리 끊었다이 비싸하지 마는 것 아프나 깜짝 수록치 박는 것 그렇군이 성과가 아니라 그건 또 여지기고 수록차 때문에 잔다리 뛰는 것